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10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음에 따라 정보보안 전문기관이 지금까지 확인된 세 가지 공격 수법을 공개하고 기업 등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이버 공격 보고를 받아 대응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인 JP서트 코디네이션 센터는 지난달경부터 잇따르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서 확인된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주로 세 가지 수법이 있는데 이미 알려진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탐색해서 공격하는 수법과 앱 등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를 경유해서 부정 조작하는 수법, 그리고 올해 8월에 공표된 특정 분석 툴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수법입니다. 공격의 발신처로는 국내와 해외 서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JP서트 코디네이션 센터는 기업 등의 대책으로서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해서 취약점을 수정할 것과 보존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는 삭제할 것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에는 랜섬웨어를 사용한 사이버 공격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피해 상황을 바탕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IT 대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시한 조사를 통해 몸값을 요구하는 형태의 컴퓨터 바이러스 랜섬웨어 공격이 일본에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 관련 조사 결과를 10월 들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외부로부터의 공격 등 약 165조 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팸 메일은 하루에 52억 통에 달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랜섬웨어 공격은 전 세계에서 총 8,521건으로 전년 대비 3% 정도 감소한 반면 일본에서는 95건으로 67%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사이버 공격을 받은 기업과 단체 수를 나라와 지역별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국이 25.5%로 가장 많았으며 이스라엘이 7.6%, 우크라이나가 4.8%, 타이완이 3.9%, 영국이 3.8%, 아랍에미리트가 2.8%, 인도가 2.5%, 일본이 2.5%, 캐나다가 1.8%, 독일이 1.7%로 일본은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속하게 기술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AI가 공격 시 활용되면서 AI가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한 뒤 대체로 24시간 이내에 공격을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 9월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다카이치 수상과 대화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복구하라고 촉구했다고 홍콩 언론이 전했습니다. 홍콩의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8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9월에 미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내용을 전했습니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다카이치 수상과 대화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복구하라고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에 대한 중국의 희토류 등의 수출 규제 조치가 일본 기업과 관계가 깊은 미국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촉구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일본의 군국주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일본과 중국의 대립은 미중 관계와 분리해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11월에 다카이치 수상의 이른바 타이완 유사 관련 국회 답변에 중국이 반발해 일중 관계 악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금까지 이번 보도와 관련된 내용은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8일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바 있다고 말하는 데 그쳤습니다.
0: 모태기 외상은 인도태평양의 각 나라와 지역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들과 회담을 통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연대해 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8일 오후 일본과 중국, 타이완 등 인도태평양의 각 나라와 지역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 등 12명과 외무성에서 회담했습니다. 회담에서 모태기 외상은 안보 환경이 한층 더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미 동맹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사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미국이 강력하게 관여할 자세를 강조하며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하게 연대해 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모태기 외상은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원이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재발 방지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1: 러시아 대검찰청은 8일 네덜란드 정부와 각국에 대해 모스크바 법원이 2025년 12월 유죄 판결을 내린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아카네 도모코 소장 등 9명의 신병을 구속히 인도하라고 요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CC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대상자들이 있는데 따른 대응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법무안전부 대변인은 8일 NHK 취재에 대해 일반론으로서 2021년 이후 헤이그 법원은 러시아로의 신병 인도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해 네덜란드 측이 러시아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법원은 2025년 12월 아카네 소장 등에게 본인 부재 상태에서 15년에서 3년 6개월의 구금형 판결을 내렸지만 아카네 소장의 형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아이들을 러시아 쪽으로 이송한 것과 관련해 ICC가 2023년 3월 전쟁 범죄 혐의로 푸틴 대통령 등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반발해 아카네 소장 등 ICC의 재판관과 검찰관을 지명 수배한 상태입니다.
0: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납치 피해자인 요코타 메구미 씨와 남겨진 가족의 고뇌 등을 그린 연극이 7일 니이가타현 무라카미시에서 상연됐습니다. 무대 연극 메구미에 대한 맹세의 탈환은 극단 야소카이가 기획 제작해 정부의 주최로 전국 각지에서 상연되고 있습니다. 7일은 무라카미시의 무라카미 시민교류센터에서 상연돼 시민 등약 800명이 관람했습니다. 연극 속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요코타 메구미 씨가 납치되는 장면에서는 메구미 씨가 살려줘, 집에 보내줘라고 외치는 비통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또, 메구미 씨가 다른 납치 피해자와 교류를 두터이 하면서 북조선에서 살아남을 것을 결의하는 장면 등도 그려졌습니다. 아울러 아버지 시게루 씨와 어머니 사키에 씨가 메구미 씨의 귀국을 바라며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도 표현돼 막이 내리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관람한 70대 여성은 오늘 연극을 보고 납치 문제에 대해 잘 알았고, 저도 어머니로서 눈물이 났다며 납치 문제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코타 메구미 씨를 연기한 기타 요코 씨는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해결로 한 걸음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희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 재무성이 발표한 금년 8월의 국제수지에 따르면 일본이 해외와의 무역과 투자로 얼마나 수익이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경세는 4조 620억 엔의 흑자였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